0: 이제 끄고 싶어. 빨리
1: 로라 저기 로라 마이 암뷸런시아 고마 엄마밖에 아니냐 알았나
2: 로라 빨리 가운데 있어 저놈 아빠 사각 이 몸을 담아 올리시래
3: 야 나오다가 뱉지 마
2: 살 내가 빨리 이곳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내두고
1: 지로 흘러서 몰래 기업에
2: 행여 가운데 뱉지 마 나 지금 이겨 없다